0: 마코토 있었습니다. 다르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